0: Nós podemos salvar o mundo.
1: We can save the world.
2: Dünyayı kurtarabiliriz.
3: Noi possiamo salvare il mondo.
4: 私たちが世界を救う。
5: 우리는 세상을 구해야 한다.
6: 我们可以拯救这个世界。